0: 기분.
1: 알로.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 오빠 알로.
2: 마우더의 송도 빛인고 마우란 호신 삼궁 마창. 양양도 가야가산 날 六合彩瓦拉风，彩彩丹中丹彩相中，一对里不斗个风都比烟雾毛，兰花心三公马车，江烟雾盖呀个山来，六合彩瓦拉风，彩彩丹中丹彩相中相。